0: 사람이 뛰어! 그만 뛰어!
1: 바람이 안 왔구나, 아니.
0: 헤이!
2: 地道一节一节全挖完了，咱有天大的本事也施展不开，
3: 怎么办？
2: 走，绕灶口看看去。
0: 嗯，丽丽，离开。嗯。